쓰라니고 쓰라니. 아, 메사저. 이 남이 어떨로? 아, 메사저. 왜 쓰라니? 아, 유미라 메시 왜 쓰라니? 실실이 아마 왜 쓰라니? 반야, 왜 년이 바타테비카?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이. 무엇을 세우니 베리에? 헤, 왜 쓰라니?

없으니 예수 뛰는 힘으로 겉돌다리기 낳고 또 막 괴짜맹이 나 파묵 가세 원래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화 자원기 강화 아타보미 라시오니 우파자사우지 아예이 아주네 베프레네 원니 파치는 And you will come into. Now, so that's what's wrong.